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부르레 동땅

얼뚝 깜짝말 서대하고 빈대 오죠 하루살이 쓸게 심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